0: 골프장 그럼 우리 고거 영월 세상에 정말
1: 오 말레이시아 이상하네 말레이시아 이상하네 에레 오모워 이레 버스는 나이 타마나 나이
0: 파이프 아웃